0: 다 곧 있었습니다. 바랍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.